노래 하나, 추억 둘. 매일 아침 9시에 만나는 음악 친구, 노래 하나, 추억 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조금 더 여유를 찾고 싶은 지금, 추억의 노래들이 귀를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혹시 더 바쁜 휴일이어도 걱정 마세요. 숨 고르게 할 수 있는 노래 하나 추억들이 있으니까요. 추억의 음악 여행 지금부터 떠나봅니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음악이 있어 외롭지 않고 음악이 있어 지루하지 않고 음악이 있어 한 주의 피로를 풀죠. 오늘도 변함없는 추억의 음악여행.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0: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여유로우신가요? 아니면 더 바쁘신가요?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추억의 힐링 음악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공꽃이라 하면 좋아만 하고 그로 인하여 몇 배 이상의 손해를 받는 수가 있음을 알지 못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공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려니와 그것이 생기면 다 차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곳에 나누어 써서 재앙이 오기 전에 미리 액을 방비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7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잠시 폭염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강원 강릉 평지, 경기 광주, 경남 함양 중부, 거창 남부 지역, 경북 상주, 그리고 대전, 전북 고창 완주, 익산 정읍 지역, 충남 공주, 논산, 서천, 도서를 제외한 보령 지역, 이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해 주시고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에 양산을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들의 안전도 함께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잠시 폭염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경상북도 경산, 포항 지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을 삼가해 주시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들의 안전도 함께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두 눈을 감으면 손에 잡힐 것 같은 시간이 있죠. 그 속엔 어김없이 음악들이 있고요. 그 시간을 지금 잡으세요. 마음으로 손을 뻗으면 닿는 곳, 노래 하나, 추억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전해드린 음악들은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중 노래 하나 추억들을 클릭해주세요.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도 2시간의 음악여행 즐거우셨나요? 기분 좋은 에너지로 끝까지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보통 사람들은 항상 조용히 앉아서 좌선하고 염불하고 경전이나 읽는 것만 공부로 알고 실지생활에 단련하는 공부가 있는 것은 알지 못하나니 어찌 내정정 외정정의 큰 공부법을 알았다 하리요. 무릇 큰 공부는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원래 착이 없는 그 자리를 알고 실생활에 나아가서는 착이 없는 행을 하는 것이니 이 길을 잡은 사람은 가히 나를 기약하고 큰 실력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9장 말씀입니다.
6: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성 교무입니다. 지금부터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전에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전에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다녀 바라밀다신경 관자재보살행심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아제 모제 사바 아제 아제 바라

0: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1: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교단 제4대를 맞이하여 교훈이 길이 융창하옵고 저희 모두 개벽 성자로 거듭나서 교단의 대의를 살려내고 대종사님의 일대 경륜인 재생의세를 실현하는 주인들이 되기를 염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사은의 은혜 속에서 무한한 생명을 얻고 오고 가는 이치 속에 바른 길을 찾아 도덕의 길을 밟게 되었사오니 이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대종사님께서는 법설이나 강연을 들을 때는 반드시 큰 보화를 얻는 듯이 정신을 고누고 들으라 하셨사오니 오늘 이 예회를 통하여 법의 가치와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고 무슨 말씀을 받들든지 내 공부와 내 경계에 대조하여 온전한 정신으로 마음에 새겨 참된 마음의 양식을 얻는 소중한 기연 되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모든 인연들이 항상 심신간 무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수행하게 하옵소서. 진리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경외심을 갖는 공부인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법어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종경 서품 13장 전서 100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 13. 대종사 구인 단원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물질 문명은 그 세력이 날로 융성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은 날로 쇠약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모두 안정을 얻지 못하고 창생의 도탄이 장차 한이 없게 될지니 세상을 구할 뜻을 가진 우리로서 어찌 이를 범연히 생각하고 있으리요. 옛 성현들도 창생을 위하여 지성으로 천지에 기도하여 천일을 감동시킨 일이 없지 않나니 그대들도 이때를 당하여 전일한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모든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의 감동이 있게 하여 볼지어다. 그대들의 마음은 곧 하늘의 마음이라 마음이 한번 전일하여 조금도 사가 없게 되면 곧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여 모든 일이 다 그 마음을 따라 성공이 될 것이니 그대들은 각자의 마음에 능히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며 각자의 몸에 또한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음을 항상 명심하라 하시고 일자와 방위를 지정하시어 일제히 기도를 계속하게 하시니라.

0: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1: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0: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호산 김길선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주제이지만은 표상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약간 쉽게 하기 위하여 물질이 발달되니 정신을 수양하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물질과 정신과 수양 관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존재는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연속되어집니다. 즉 우주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만물이 장양되고 형성되었지만은 세상에 드러나는 모든 만물의 근본자리를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이라고 말씀하셨고 진리 또한 다름으로 이론이라고 경전에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론의 진리를 설명할 때 첫 일성으로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라고 말씀하셨고 즉 나타나 있는 모든 현상들은 이론의 진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대각하신 일성에 또한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라는 말씀으로 대변되고 있지만은 그 한 체성과 한 근원과 어느 도다는 진리의 본가라는 의미가 있으며 보이지 않는 무의 세계를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계승에서도 최후로 부촉하셨다시피 유는 무로 무는 유로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말하면 나타나 있는 모든 물건은 없는 것으로 사라지고 있는 물건은 텅 빈 구공 속에서 묘하게 생겨난다는 이치를 묘유라고 표현하시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 공간과 시간의 흐름 속에 만물이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도 함께 살아가면서 몸과 마음을 잘 사용하면서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만물이 살아가는 우주의 시간, 공간을 간단히 살펴봅니다. 시간의 개념으로 광속은 비수 속도를 나타냅니다. 1초에 30만 킬로 달리는 거리를 말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속도의 빛은 1초 동안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7번이나 왕복할 수 있다고 하는 속력이라고 합니다. 다시 숫자 단위로 살펴보면 1을 기준으로 하여 1푼 면리라고 하는 표현이 저희들이 있는데 1푼은 0.1, 1리는 0.01 그 숫자 아래로 표시합니다. 모호하다, 애매하다라는 숫자의 단위는 0.00013개를 쳐 내려가는 단위이고 찰나는 0.00을 18개 내려가야 한다고 합니다. 허공과 청정이라는 개념은 0.00을 019개 이상 내려간다 하는 미세한 상태를 말합니다. 크기 단위로는 1,000만억으로 늘어나고 경은 1이 18개, 그게 달한다고 하는 것은 0이 48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또한 불가에서는 항아사라고 하는 단위가 겐지강 모래 숫자만큼을 나타내는 것이고 숫자로서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이 세계를 무량수라고 합니다. 공간의 개념으로 태양계의 중심으로 돌고 있는 무수한 행성을 우주라고 말하는데 일종의 은하계에 속하고 있으며 은하계만큼 또 은하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량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간 속에서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 크기는 우주 속의 지구 크기와 어떻게 비교할 것이냐 어떤 학자는 커다란 운동장 가운데 조그마한 구슬보다도 적은 크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만물들은 과학 발달과 더불어 빠른 속도로 발달되어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정신은 물질에 예속되어 나약한 노예로 전락하게 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종사님 개교 표를 쉽게 풀어서 저는 물질이 발달되니 정신을 수양하자라고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서설을 바탕으로 하여 정신수양을 체성과 묘용으로 접근하여 정신의 체성과 수양의 묘용적 측면에서 풀어가보려 합니다. 정신의 세계는 진리의 속성으로 텅 비어 지혜 광명이 동공한 상태로서 재생이며 수양이란 인간의 의지로 나를 진급과 강급의 변화로 시킬 수 있는 주체자로 묘용이기 때문에 수양의 힘으로 우리들의 삶을 보다 행복하고 풍족한 삶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물은 시공에 예속되어 변화무사간 세상으로 전개되지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심신의 변화를 통하여 고와 낙의 상반된 세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체는 시공과의 관계로 우주가 운행되면서 자동적으로 물리적 변화에 순응할 수밖에 없지만은 마음의 세계는 역동적 변화의 주체의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먹기에 따라 나의 삶의 감동과 위력으로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주체자로서 주인공을 찾는다는 말로 시삼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 말하자면 이것이 무엇일꼬입니다. 심신 즉 몸과 마음에서 근본되는 것은 정신 즉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은 누구나 보편적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지만 수양은 누구나 수양의 차이에 따라서 변화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묘용이라고 합니다. 수양의 정도에 따라 진, 강급의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정신 수양에 대하여 경전에 정신은 마음이 고요하고 두려워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것이고 수양은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게 하여 고요하고 두려워한 정신을 양성하자라고 밝혀주셨습니다. 그 뜻을 들여다보면 두려워하다는 엉클어지거나 흐트러지지 않고 분명한 상태를 말하고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용하여 움직이거나 흔들림이 없이 잔잔한 모습의 상태를 나타내고 또한 마음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일컫습니다.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나뉘어 생각하는 것, 두 가지 견해를 넘어서서 옳고 그름, 선과 악, 유무와 같은 분별심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도의 관점에서 자유로운 마음을 지향하고 이 생각, 저 생각 나누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착한다는 것은 한편에 착하여 머물러 있는 업력을 말합니다. 어느 한편에 집착하거나 한편에 머물러 있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분별한 생각을 치우침 없는 마음으로 중도심을 갖자는 것입니다. 분별심과 주착심을 없애려면 심지에 요란하지 않는 마음에 철저히 중심을 세우고 고요한 본성에 집착에 끌리지 말고 초월과 해탈하는 심경으로 시비이해를 관망하면서 한편에 끌리지 않고 청정심에 바탕하여 그 마음을 내야 합니다. 그러하면 사랑과 증오, 옳고 그름, 이롭고 해롭고 더럽고 깨끗한 대별하는 마음이 동시에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근원이 나라고 하는 마음에서 소멸되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병 속의 사탕을 손으로 움켜쥐면 하나도 꺼내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연인 간의, 부부 간의, 친구 간의 과도한 집착은 곧 불편함을 초래할 따름입니다. 분별은 누구나 보편적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저의 관심은 주착에 있습니다. 주관적인 나의 마음이 분별하고 분별 후에는 반드시 본인이 끌리는 습관 혹은 관심 혹은 업력에 따라 집착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적으로 나의 과거의 행위에 대한 결과로서 또는 현재의 내가 있습니다. 나를 공부인 수행인의 모습으로서 끌리지 않는 마음을 능히 낼 줄 아는 새로운 나로서 취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허 원리로서 집착을 떨쳐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란 시공을 초월한 어떠한 물리적 조건 속에서도 그 이치는 변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리를 언어적 표현으로 변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대종사님의 개송에서도 유무호의 거래 속에서도 동공과 구공의 관점에서 본다면 있는 것은 없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며 없는 것은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신과 마음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마음이 정의는 성품, 정신, 마음, 생각, 뜻은 허공법계의 신령스러운 영지로서 참지의 광명의 근원자리라고 봅니다. 정산종사법어에서 성품은 본여인의 체요, 성품에서 정신이 나타나나니 정신은 성품과 대동하나 영영한 감이 있는 것이며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날 때가 마음이요, 마음에서 뜻이 나타나나니 뜻은 곧 마음이 통하여 가는 곳이니라. 원리편 5장 말씀입니다. 마음이란 전생에 쌓인 성품과 현재의 심신작용의 결과로서 자신의 성품인 한 물건으로서 현재의 자신의 모습입니다. 반야신경에 나의 육군에 근거하여 안이비설신과 외경에 부딪히는 색성향 미촉법의 경계 속에서 마음작용의 결과로서 의식이 형성되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눈으로 기억되는 안식 또는 귀로서 기억되는 이식, 냄새로서 기억되는 비식, 맛으로서 기억되는 설식, 몸으로 기억되는 신식, 마음으로 기억되는 의식 등을 일컫습니다. 더 깊숙이 잠재의식, 더 나아가서 숨어있는 무의식의 세계로 함장되어 있고 그 물건이 한 물건이고 또한 그 한 물건이 윤회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론상 법어에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귀, 코, 입, 몸, 마음을 쓰는 것이니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으로서 육군작용을 하는데 진리에 바탕한 원만행과 공부인으로서 공을 위하여 사없는 수행길을 밝게 해주셨습니다. 마음의 구조적 측면에서 성품은 깨달아 얻는 것이고 정신은 수양을 하자는 것이며 마음은 공부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마음 그 자체로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소한 이론상의 진리에 갈마 있습니다. 수양의 변화를 통하여 원만구족 지공무사한 마음을 공부심으로 일관할 때만이 수양심이 증장되고 마음의 철주의 중심이 생기게 됩니다. 성주괴경과 흥망성쇠, 음양상승과 인과봉숙에 나라고 할 수 있는 틈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나는 사은에 의해서 살아고 있을 뿐 나의 것이라고 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려고 한다거나 쌓아놓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으면 다 얻어진다는 것이고 그것을 비워나면은 다 채워주신다는 이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 마음에 무엇을 가지려고 하고 욕심을 내거나 분별하면 할수록 수렁에 더 빠지고 마는 법입니다. 제가 요즘 훈련원에서 교도들이 오면은 마음커피라고는 이야기를 종종 들려주곤 합니다.
요즘 한국 사람

0: 사람들이 1년에 한 사람이 마시는 커피는 400여 잔이라고 합니다. 세계 평균의 3배의 분량을 소비하고 금전적으로는 약 2조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동네마다 커피숍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커피를 즐겨 찾습니까? 커피의 기본은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고압 추출기 원액을 말하고, 아메리카노는 이 커피에 뜨거운 물을 희석하여 블랙으로 즐긴다고 합니다. 카푸치노는 기본 커피에 거품 우유를 타 우유 진한 커피 맛을 즐기고, 카페 라떼라고 하는 것은 걸쭉하게 달달하게 맛을 즐긴다고 합니다. 카페 모카는 시럽 우유 위에 모카 가루를 얹어 마시는 커피라고 하고, 커피 원액인 에스프레소에서 여러 가지 혼합작용을 통하여 여러 가지 맛의 변화를 일구어내듯이 우리의 마음은 청정한 마음 작용을 통하여 여러 가지 경계를 통하여 여러 형태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미뤄 짐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수양의 변화는 마음 작용에 따라 진급과 강급의 교차점에서 중요한 삶의 전환점을 가져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수양의 숫자는 닦다, 다스리자, 고치다 라는 의미가 있고, 양은 기르다, 상장하다, 생육하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수행은 이론의 광명의 지혜에 근거하여 진공묘의 조화로 변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수양이 가능합니다. 수행은 무엇을 얻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잘못된 관념과 분별을 내려놓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번뇌와 혼침의 장애가 뒤따르기도 합니다. 수행하는 표현으로 도를 닦는다, 일심을 모은다, 마음을 모은다, 비운다, 내려놓는다라는 표현이 있기도 합니다. 수양은 천지의 만렵으로 흩어진 욕심을 제거하고 온전한 정신을 얻어 자유조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수양의 방법으로서 알아차리고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체 기관을 통하여 안팎으로 자극을 느끼며 알아차려서 마음을 살피고, 무엇에 대하여 민감하게 인식하고 반응을 통하여 마음의 상태를 살피면서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미각, 촉각 등을 오간을 통하여 면밀히 대조하자는 것입니다.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진강급된다고 서운문에 밝혀 주셨습니다. 마음은 미묘해서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고 밝혀 주셨습니다. 늘 챙기고 챙겨서 수양심을 길러야 하고, 마음을 놓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야 합니다. 정신 수양은 마음을 닫고 키우는 공부요, 일심을 모으는 공부요, 기도하는 공부요, 마음을 길들이는 공부요, 마음을 지키는 공부며,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공부요, 생각을 텅 비우는 공부요, 착심을 떼는 공부요, 부동심을 양성하는 공부요, 보림하는 공부라고 대산종사법어 교의편 56장에 밝혀 주셨습니다. 수양 공부법으로 좌선, 염불, 기도, 신고를 지극정성으로 일관해야 하고, 참나를 보려면 구름을 걷어내면 참달이 드러내듯이, 참마음을 보려면 내 마음에 먹구름과 같은 요란하거나 어둡고 어리석은 마음을 걷어내면 본래 마음의 모습으로 환하게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에서 탐진치 삼독을 제거하는 것, 삼독심의 번뇌를 일으키는 바탕이 되고 분별심과 주착하는 마음이 늘어나면 108가지로 번뇌가 쏟아지게 됩니다. 수행은 마음을 닦아 행하는 것이며 마음을 자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수행의 요체로서 일심이란 것이 있습니다. 약을 다리고 바느질을 하게 되면 그 두 가지 일이 그때의 내 책임이니 성심성의를 다하여 그 책임을 잘 지키는 것이 완전한 일심이라고 수행품 17장에 밝혀주셨습니다. 또한 대종사 말이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을 보시고 제자에게 저 수레가 가는 것이 말이 가는 것이냐 수레가 가는 것이냐 사례기를 말이 가며 수레가 따라가나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혹 가다가 아니가 할 때에는 말을 책찍질 하여야 하겠느냐 수레를 책찍질 하여야 하겠느냐 제자 사례기를 말을 책찍질 하여야 하겠나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말이 옳으니 말을 책찍질 하는 것이 곧 근본을 다스림이라 하셨습니다. 근본을 다스리는 법문으로 심신간의 관계에서 근본이 되는 마음을 강조하신 법문입니다. 보아서 살핀다는 의미로 관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육군이 동할 때 마음이 일어나 모든 사물과 작용을 통하여 의식 활동을 합니다. 정신의 직관을 통하여 알아차림의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무릇 나타난 모든 현상은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강경에 범소유상이 계시허망이라고 공적도리를 설하셨습니다. 불의 특성은 태우는 것이라면 물의 특성은 젖히는 것이라면 마음의 특성은 허공과 같은 거울처럼 공정영지에 머물고 있습니다. 거울에 비치는 상은 사라져도 거울 자체는 스스로 비치고 있듯이 이 마음의 본성도 거울이 자기를 비추고 스스로 영지를 드러냄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수도인 중 향음이란 수도승이 있었다고 합니다. 스승을 모시고 수행하던 중 스님이 열반에 가까워지자 유언을 남기면서 부도탑을 만들 때에는 큰 돌덩어리 하나로 깎아서 만들어세요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열반 후 그 탑을 돌면서 수행을 계속 하던 제자 스님은 어느 날 기와장 돌뿌리에 발이 걸려서 넘어질 뻔하여 홧김에 그 기와장을 대나무밭에 던졌다고 합니다. 그 기와장이 대나무와 부딪히는 소리에 깨침을 얻고 그 예화로 향음 격죽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닭이 알을 품듯이 수행하는 마음을 집중하여 갈 때 어느 순간 어느 경계에 깨침이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만물이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유무의 연속 가능성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사용함으로써 정신의 자주력을 얻는 방법을 말씀드렸고 정신이 고요한 것, 두려웠던 것과 분별성과 주착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정신적인 개념을 보편적으로 전개하였고 수양을 통하여 내 자신의 삶을 진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살펴본 바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잘 사용하여 진급하는 공부인 수양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오늘 법회의 소득을 대조하며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물놀이 안전 수칙을 지킵시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영 능력을 과신해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장시간 수영하지 않습니다.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습니다. 물에 들어갈 때는 준비 운동을 한 다음 다리부터 서서히 들어가 몸을 순환시키고 수온에 적응시켜 수영하기 시작합니다. 초보자는 수심이 얇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배 혹은 떠있는 큰 물체 밑을 헤엄쳐 나간다는 것은 위험함으로 하지 않습니다. 통나무 같은 의지물이나 부유구, 큐브 등을 믿고 자신의 능력 이상 깊은 곳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수영 중에 살려달라고 장난하거나 허우적대는 흉내를 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체력과 능력에 맞게 물놀이를 합니다.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입에 문 채로 수영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막아 질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무경에 이르기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 하였나니 생사라 하는 것은 마치 사시가 순환하는 것과도 같고 주야가 반복되는 것과도 같아서 이것이 곧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법칙이요 천지를 순환하게 하는 진리라. 불보살들은 이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자유하시며 범부 중생은 그 거래에 매하고 부자연 것이 다를 뿐이요 육신의 생사는 불보살이나 범부 중생이 다 같은 것이니 그대들은 또한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며 각자 자신이 생사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그에 자유할 실력을 얻기에 노력하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부적품 14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8.3 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기분 좋은 12시.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김희연입니다. 주말 기분 좋은 12시는 추억의 90년대 음악부터 2000년대 음악을 논스톱으로 2시간 동안 전해드립니다.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음악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기분 좋은 12시 출발합니다.

0: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Ladies and gentlemen, boys and girls, welcome to the spectacular Thursday summer party.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FM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정산종사 학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정간에 일심을 여의지 않는 것이 곧 입정이며 그 일심으로서 육근 동작에 바른 행을 나타내는 것이 곧 신통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29장 법문입니다.

0: WBS.
1: Yeah, what are my listeners? You're tuning to WBS, 원음방송.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의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음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로 들을 수 없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저희 WBS 원음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 국내 제조사에서 출시된 신규 스마트폰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FM 라디오를 직접 수신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세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적응하여 보면 대개 그 특성이 각각 다르나니 사람 사람이 각각 자기의 성질만 내세우고 다른 사람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정한 동지 사이에도 충돌이 생기기 쉽나니 그대들은 본래 익히고 아는 바가 다른 여러 지방 사람이 모인 대중 가운데 처하여 먼저 사람마다 특성이 있음을 잘 이해해야만 동지와 동지 사이에 서로 촉되지 아니하고 널리 포섭하는 덕이 화하게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교단품 4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기억 속에서 잊혀진 노래를 다시 발견하면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운 마음이 들죠. 오늘도 학창시절 친구와 마주친 것처럼 즐거운 추억 떠올리면서 WBS 원음방송 기분 좋은 12시와 행복한 2시간 보내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Love.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학창시절 친구와 마주친 것처럼 즐거운 추억 떠올리면서 WBS 원음방송 기분 좋은 12시와 행복한 2시간 보내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분 좋은 12시 듣고 계십니다. 기분 좋은 12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어요.

기분 좋은 12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2시간 추억의 음악 들으면서 행복한 기분 만끽하셨나요? 네, 남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정오에 다시 찾아올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연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나 물건이나 서로 멀리 나뉘어 있을 때는 무슨 소리가 없는 것이나 점점 가까워져서 서로 대질리는 곳에는 반드시 소리가 나나니 쇠가 대질리면 쇳소리가 나고 돌이 대질리면 돌소리가 나는 것 같이 정당한 사람이 서로 만나면 정당한 소리가 날 것이요 삿된 무리가 머리를 모으면 삿된 소리가 나나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반갑습니다. 가수 박상철입니다. 트로트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트로트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신나는 음악 나들이 심쿵 2시 지금 출발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WBS 오는 방송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나는 트로트와 함께 행복하고 활기찬 시간 보내세요.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디가나 밑자리가 되어 일하라. 밑자리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요. 남들보다 힘든 일을 하는 자리지만 그것이 곧 교단의 저력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31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에 만나는 WBS 원음방송 심쿵두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로트와 원불교 법문 말씀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공것이라 하면 좋아만 하고 그로 인하여 몇 배 이상의 손해를 받는 수가 있음을 알지 못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공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려니와 그것이 생기면 다 차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곳에 나누어 써서 재앙이 따라오기 전에 미리 액을 방비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7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원상을 신앙하자는 것은 자기의 마음이 곧 부처이며 자기의 성품이 곧 법인 것을 확인하자는 것이요, 인과의 묘리가 지극히 공변되고 지극히 밝아서 가히 속이지 못하며 가히 어기지 못할 것을 신앙하자는 것이요, 죄복 인과를 실지 주제하는 사은의 내역을 알아 각각 그 당처를 따라 실제적 신앙을 세우고 일을 진행하자는 것이요, 곳곳이 부처여 일일이 불공이라는 너른 신앙을 갖자는 것이니, 이는 곧 진리를 사실로 신앙하는 길이라. 능히 자력을 양성하고 타력을 바르게 받아들여 직접 정법 수행의 원동력이 되게 하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3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트로트와 원불교 본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 3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신청해 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시간 심쿵 2시입니다.

0: 티켓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2: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4: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5: 02731-7333
6: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5: 라디오로 흘러나온
4: 김앤투 많이 들어봤는데
5: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에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의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창왕 전도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일 있을 때에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에 얽매인 사람이 되고만 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10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WBS.
1: 신나는 트로트로 감성 충전, 활력 충전. 성인 가요와 본문으로 함께하는 WBS 원음 방송 힙곡 도시.
2: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원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은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은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를 듣기 어려우시다면 원음방송 어플을 이용해 보세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공것이라 하면 좋아만 하고 그로 인하여 몇 배 이상의 손해를 받는 수가 있음을 알지 못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공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려니와 그것이 생기면 다 차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곳에 나누어 써서 재앙이 따라오기 전에 미리 액을 방비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7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도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그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가수 박상철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음 공부 잘하는 하루 보내세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이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을 보시고 한 제자에게 물으시기를, 저 수레가 가는 것이 말이 가는 것이냐 수레가 가는 것이냐. 그가 사르기를, 말이 감에 수레가 따라서 가나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혹 가다가 가지 아니할 때에는 말을 채찍질해야 하겠느냐 수레를 채찍질해야 하겠느냐. 그가 사르기를, 말을 채찍질해야 하겠나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말이 옳으니 말을 채찍질하는 것이 곧 근본을 다스림이라. 사람이 먼저 그 근본을 찾아서 근본을 다스려야 모든 일에 성공을 권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8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반갑습니다. 나른한 오후를 깨워줄 좋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최신 가요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편하고 즐거운 음악나들이 심쿵내시 지금 시작합니다.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재난정보입니다. 오늘 오후 6시 강원 영월 횡성 원주 춘천 동해평지 동해산지 삼척 속초평지 양양산지 홍천평지 그리고 경북 경산 예천 영덕 포항 충남 청양 충북 괴산 충주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됩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을 삼가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을 사용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안전 살피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재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0: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1: 70여 년 우리가 만든 건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최신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4시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문자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이 시간 심쿵 4시입니다.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시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고 계신가요? 오늘 같은 날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샵 8970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 채널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에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친구 검색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 내시입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복 지을 기회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건만 보통 사람들은 복 지을 기회를 다 놓치고 난 뒤에 후회를 하느니라. 복도 지을 때 지어야 하나니 남이 복받는 것만 부러워하고 스스로 짓기는 싫어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8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내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한 생각 나는 적시로 초범 월성의 큰 지혜를 얻으려 하나 그것은 크게 어긋난 생각이라. 저 큰 바다의 물도 작은 방울물이 합해 이룬 것이요, 사냐의 대지도 작은 먼지에 합한 것이며, 재불재성의 대거를 이룬 것도 형상 없고 보이지도 않는 마음 적공을 합해 이룬 것이니, 큰 공부에 뜻하고 큰 일을 착수한 사람은 먼저 마땅히 작은 일부터 공을 쌓기 시작해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44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방송 심쿵 4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듣고 싶은 최신 가요를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 4시 3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4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시기를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기기도 어렵지만은 윗사람이 아랫사람 위하기는 더욱 어렵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8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내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 내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연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일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아름다운 인생.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추억이 가득 담긴 옛 가요를 들으면서 깊어가는 삶의 낭만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인생. 주말에는 그동안 미처 들려드리지 못했던 곡들을 모으고 모아서 노래로만 가득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겨운 옛 가요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죠. 그럼 출발합니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 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우린 다른 적이 없어요.
6: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8: 군복무와

매일 저녁에 만나는 정다운 음악 친구 아름다운 인생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갈 길이 무거웠다 너만은 알아.
1: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2: 70여 년 우리가 만든 건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내 고향 생각할 때 다리 뜯은 더곡에 가느님마저 잡고 안 달아든 산곡에 야리야리 랄라리 랄라리 바람이 불어서 선미줄에 내 목을 메고 아거나

주말 저녁에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인생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경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한 제자 요첩기를 무슨 방법으로 수행해야 오욕을 다 없애고 수도에 전일하여 부처님과 같이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욕심은 없앨 것이 아니라 도리어 키울 것이니 작은 욕심을 큰 서원으로 돌려 키워서 거기에 마음이 전일하면 작은 욕심들은 자연 잠잘 것이요 그러하면 저절로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36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매일 저녁에 만나는 옛 가요 전문 프로그램.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의 아름다운 인생을 듣고 계십니다.

흘러간 옛 가요와 함께 그 시절 어떤 소중한 추억들이 지금 여러분 곁을 찾아왔을까요? 부디 잠시나마 고단함을 잊게 해줄 아름답고 행복한 기억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WBS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새 마음으로 공부와 사업에 힘쓰고 보면 우리 일생이 새롭고 우리 회상도 새롭고 우리 세계가 새로울 것인바 새로운 마음의 근원은 철저한 큰 신심을 근본으로 하여 큰 공심을 가지고 대자비를 활용하는 데 있느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29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저녁 시간의 동반자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라디오가 없어도 또 이동 중에 각 지역 주파수를 몰라도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죠. 스마트폰으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앱을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되고요. 언제 어디서나 맑고 밝고 훈훈한 우리 WBS 원음방송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가 하춘아예요. 금년에 7살입니다. 노래란 것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꼭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린 제가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한번 불러보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차은이에요.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여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경상도 아가씨의 순종으로부터 불러보겠어요.

어느덧 아름다운 인생 오늘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감사하고 보은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마음바탕을 심전이라 하고 묵은 밭을 잘 개척해 좋은 밭을 만들듯이 우리의 마음바탕을 잘 단련해 회복을 갖추어 얻자는 뜻에서 심전개발이라고 하나니라. 그러므로 천만 죄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심전개발을 잘하고 못하는 데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59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반갑습니다. 김민성 교무입니다. 지금부터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전에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전에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아제 모제 사바 아제 아제 바라.

0: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1: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교단 제4대를 맞이하여 교훈이 길이 융창하옵고 저희 모두 개벽 성자로 거듭나서 교단의 대의를 살려내고 대종사님의 일대 경륜인 재생의세를 실현하는 주인들이 되기를 염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사은의 은혜 속에서 무한한 생명을 얻고 오고 가는 이치 속에 바른 길을 찾아 도덕의 길을 밟게 되었사오니 이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대종사님께서는 법설이나 강연을 들을 때는 반드시 큰 보화를 얻는 듯이 정신을 고누고 들으라 하셨사오니 오늘 이 예회를 통하여 법의 가치와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고 무슨 말씀을 받들든지 내 공부와 내 경계에 대조하여 온전한 정신으로 마음에 새겨 참된 마음의 양식을 얻는 소중한 기연 되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모든 인연들이 항상 심신간 무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수행하게 하옵소서. 진리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경외심을 갖는 공부인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법어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종경 서품 13장 전서 100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 13. 대종사 구인 단원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물질 문명은 그 세력이 날로 융성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은 날로 쇠약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모두 안정을 얻지 못하고 창생의 도탄이 장차 한이 없게 될지니 세상을 구할 뜻을 가진 우리로서 어찌 이를 범연히 생각하고 있으리요. 옛 성현들도 창생을 위하여 지성으로 천지에 기도하여 천일을 감동시킨 일이 없지 않나니 그대들도 이때를 당하여 전일한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모든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의 감동이 있게 하여 볼지어다. 그대들의 마음은 곧 하늘의 마음이라 마음이 한번 전일하여 조금도 사가 없게 되면 곧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여 모든 일이 다 그 마음을 따라 성공이 될 것이니 그대들은 각자의 마음에 능히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며 각자의 몸에 또한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음을 항상 명심하라 하시고 일자와 방해를 지정하시어 일제히 기도를 계속하게 하시니라.

0: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1: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0: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호산 김길선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물질이 계백되니 정신을 계백하자는 주제이지만은 표상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약간 쉽게 하기 위하여 물질이 발달되니 정신을 수양하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물질과 정신과 수양 관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존재는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연속되어집니다. 즉 우주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만물이 장양되고 형성되었지만은 세상에 드러나는 모든 만물의 근본자리를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이라고 말씀하셨고 진리 또한 다름으로 이론이라고 경전에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론의 진리를 설명할 때 첫 일성으로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라고 말씀하셨고 즉 나타나 있는 모든 현상들은 이론의 진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대각하신 일성에 또한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라는 말씀으로 대변되고 있지만은 그 한 체성과 한 근원과 어느 도다는 진리의 본가라는 의미가 있으며 보이지 않는 무의 세계를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개송에서도 최후로 부촉하셨다시피 유는 무로 무는 유로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말하면 나타나 있는 모든 물건은 없는 것으로 사라지고 있는 물건은 텅 빈 구공 속에서 묘하게 생겨난다는 이치를 묘유라고 표현하시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 공간과 시간의 흐름 속에 만물이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도 함께 살아가면서 몸과 마음을 잘 사용하면서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만물이 살아가는 우주의 시간, 공간을 간단히 살펴봅니다. 시간의 개념으로 광속은 비수속도를 나타냅니다. 1초에 30만 키로 달리는 거리를 말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속도의 빛은 1초 동안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7번이나 왕복할 수 있다고 하는 속력이라고 합니다. 다시 숫자 단위로 살펴보면 1을 기준으로 하여 1푼 면리라고 하는 표현이 저희들이 있는데 1푼은 0.1, 1리는 0.01 그 숫자 아래로 표시합니다. 모호하다, 애매하다라는 숫자의 단위는 0.00013개를 쳐 내려가는 단위이고 찰나는 0.00을 18개 내려가야 한다고 합니다. 허공과 청정이라는 개념은 0.00을 019개 이상 내려간다 하는 미세한 상태를 말합니다. 크기 단위로는 1,000만억으로 늘어나고 경은 1이 18개, 그게 달한다고 하는 것은 0이 48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또한 불가에서는 항하사라고 하는 단위가 겐지강 모래 숫자만큼을 나타내는 것이고 숫자로서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이 세계를 무량수라고 합니다. 공간의 개념으로 태양계의 중심으로 돌고 있는 무수한 행성을 우주라고 말하는데 일종의 은하계에 속하고 있으며 은하계만큼 또 은하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량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간 속에서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 크기는 우주 속의 지구 크기와 어떻게 비교할 것이냐 어떤 학자는 커다란 운동장 가운데 조그마한 구슬보다도 적은 크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만물들은 과학 발달과 더불어 빠른 속도로 발달되어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정신은 물질에 예속되어 나약한 노예로 전락하게 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종사님 개교 표를 쉽게 풀어서 저는 물질이 발달되니 정신을 수양하자라고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서설을 바탕으로 하여 정신 수양을 체성과 묘용으로 접근하여 정신의 체성과 수양의 묘용적 측면에서 풀어가보려 합니다. 정신의 세계는 진리의 속성으로 텅 비어 지혜 광명이 동공한 상태로서 재생이며 수양이란 인간의 의지로 나를 진급과 강급의 변화로 시킬 수 있는 주체자로 묘용이기 때문에 수양의 힘으로 우리들의 삶을 보다 행복하고 풍족한 삶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물은 시공에 예속되어 변화무사간 세상으로 전개되지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심신의 변화를 통하여 고와 낙의 상반된 세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체는 시공과의 관계로 우주가 운행되면서 자동적으로 물리적 변화에 순응할 수밖에 없지만은 마음의 세계는 역동적 변화의 주체의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먹기에 따라 나의 삶의 감동과 위력으로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주체자로서 주인공을 찾는다는 말로 시삼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 말하자면은 이것이 무엇일꼬입니다. 심신 즉 몸과 마음에서 근본되는 것은 정신 즉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은 누구나 보편적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지만 수양은 누구나 수양의 차이에 따라서 변화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묘용이라고 합니다. 수양의 정도에 따라 진, 강급의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정신 수양에 대하여 경전에 정신은 마음이 고요타고 두려타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것이고 수양은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게 하여 고요하고 두려탄 정신을 양성하자라고 밝혀주셨습니다. 그 뜻을 들여다보면 두렷하다는 엉클어지거나 흐트러지지 않고 분명한 상태를 말하고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용하여 움직이거나 흔들림이 없이 잔잔한 모습의 상태를 나타내고 또한 마음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일컫습니다.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나뉘어 생각하는 것, 두 가지 견해를 넘어서서 옳고 그름, 선과 악, 유무와 같은 분별심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도의 관점에서 자유로운 마음을 지향하고 이 생각, 저 생각 나누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착한다는 것은 한편에 착하여 머물러 있는 업력을 말합니다. 어느 한편에 집착하거나 한편에 머물러 있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분별한 생각을 치우침 없는 마음으로 중도심을 갖자는 것입니다. 분별심과 주착심을 없애려면 심지에 요란하지 않는 마음에 철저히 중심을 세우고 고요한 본성에 집착에 끌리지 말고 초월과 해탈하는 신경으로 시비이해를 관망하면서 한편에 끌리지 않고 청정심에 바탕하여 그 마음을 내야 합니다. 그러하면 사랑과 증오, 옳고 그름, 이롭고 해롭고 더럽고 깨끗한 대별하는 마음이 동시에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근원이 나라고 하는 마음에서 소멸되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병 속에 사탕을 손으로 움켜쥐면 하나도 꺼내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연인 간의, 부부 간의, 친구 간의 과도한 집착은 곧 불편함을 초래할 따름입니다. 분별은 누구나 보편적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저의 관심은 주착에 있습니다. 주관적인 나의 마음이 분별하고 분별 후에는 반드시 본인이 끌리는 습관 혹은 관심 혹은 업력에 따라 집착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적으로 나의 과거의 행위에 대한 결과로서 또는 현재의 내가 있습니다. 나를 공부인 수행인의 모습으로서 끌리지 않는 마음을 능히 낼 줄 아는 새로운 나로서 취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업력에 끌려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텅 빈 우주 공간에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어졌다 없어졌다 조화가 있을 뿐입니다. 그 속에 내가 분별심과 주착심을 둘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금강경에 세상에 실체가 없는데 무엇을 분별하고 무엇에 집착할 것인가 되묻고 여몽 환포영 여로 역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꿈과 같은 것이고 거품과 같은 것이고 그림자 같은 것이고 이슬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우원리로서 집착을 떨쳐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란 시공을 초월한 어떠한 물리적 조건 속에서도 그 이치는 변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리를 언어적 표현으로 변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대종사님의 개송에서도 유무호의 거래 속에서도 동공과 구공의 관점에서 본다면 있는 것은 없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며 없는 것은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신과 마음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마음이 정의는 성품, 정신, 마음, 생각, 뜻은 허공법계의 신령스러운 영지로서 참지의 광명의 근원자리라고 봅니다. 정산종사법어에서 성품은 본여인의 체요, 성품에서 정신이 나타나나니 정신은 성품과 대동하나 영영한감이 있는 것이며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날 때가 마음이요 마음에서 뜻이 나타나나니 뜻은 곧 마음이 통하여 가는 곳이니라. 원리편 5장 말씀입니다. 마음이란 전생에 쌓인 성품과 현재의 심신작용의 결과로서 자신의 성품인 한 물건으로서 현재의 자신의 모습입니다. 반야신경에 나의 육군에 근거하여 안이비설신과 외경에 부딪히는 색성향 미촉법의 경계 속에서 마음작용의 결과로서 의식이 형성되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눈으로 기억되는 안식 또는 귀로서 기억되는 이식, 냄새로서 기억되는 비식, 맛으로서 기억되는 설식, 몸으로 기억되는 신식, 마음으로 기억되는 의식 등을 일컫습니다. 더 깊숙이 잠재의식, 더 나아가서 숨어있는 무의식의 세계로 함장되어 있고 그 물건이 한 물건이고 또한 그 한 물건이 윤회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론상 법어에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고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귀, 코, 입, 몸, 마음을 쓰는 것이니 원만고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으로서 육군작용을 하는데 진리에 바탕한 원만행과 공부인으로서 공을 위하여 사업는 수행기를 밝게 해주셨습니다. 마음의 구조적 측면에서 성품은 깨달아 얻는 것이고 정신은 수양을 하자는 것이며 마음은 공부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마음 그 자체로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소한 이론상의 진리에 갈마 있습니다. 수양의 변화를 통하여 원만구족 지공무사한 마음을 공부심으로 일관할 때만이 수양심이 증장되고 마음의 철주의 중심이 생기게 됩니다. 성주괴경과 흥망성쇠, 음양상승과 인과보응 속에 나라고 할 수 있는 틈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나는 사은에 의해서 살아고 있을 뿐 나의 것이라고 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려고 한다거나 쌓아놓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으면 다 얻어진다는 것이고 그것을 비워나면은 다 채워주신다는 이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 마음에 무엇을 가지려고 하고 욕심을 내거나 분별하면 할수록 수렁에 더 빠지고 마는 법입니다. 제가 요즘 훈련원에서 교도들이 오면은 마음 커피라고는 이야기를 종종 들려주곤 합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이 1년에 한 사람이 마시는 커피는 400여 잔이라고 합니다. 세계 평균의 3배의 분량으로 소비하고 금전적으로는 약 2조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동네마다 커피숍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커피를 즐겨 찾습니까? 커피의 기본은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고압 축출기 원액을 말하고 아메리카노는 이 커피에 뜨거운 물을 희석하여 블랙으로 즐긴다고 합니다. 카푸치노는 기본 커피에 거품 우유를 타 우유의 진한 커피 맛을 즐기고 카페 라떼라고 하는 것은 걸쭉하게 달달하게 맛을 즐긴다고 합니다. 카페 모카는 시럽 우유 위에 모카가루를 얹어 마시는 커피라고 하고 커피 원액인 에스프레소에서 여러 가지 혼합작용을 통하여 여러 가지 맛의 변화를 일구어내듯이 우리의 마음은 청정한 마음 작용을 통하여 여러 가지 경계를 통하여 여러 형태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수양의 변화는 마음 작용에 따라 진급과 강급의 교차점에서 중요한 삶의 전환점을 가져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수양의 숫자는 닦다, 다스리자, 고치다 라는 의미가 있고 양은 기르다, 상장하다, 생육하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수행은 이론의 광명의 지혜에 근거하여 진공묘의 조화로 변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수양이 가능합니다. 수행은 무엇을 얻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잘못된 관념과 분별을 내려놓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번뇌와 혼침의 장애가 뒤따르기도 합니다. 수행하는 표현으로 도를 닦는다, 일심을 모은다, 마음을 모은다, 비운다, 내려놓는다라는 표현이 있기도 합니다. 수양은 천지의 만렵으로 흩어진 욕심을 제거하고 온전한 정신을 얻어 자유주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수양의 방법으로서 알아차리고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체의 기관을 통하여 안팎으로 자극을 느끼며 알아차려서 마음을 살피고 무엇에 대하여 민감하게 인식하고 반응을 통하여 마음의 상태를 살피면서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미각, 촉각 등의 오간을 통하여 면밀히 대조하자는 것입니다.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진강급된다고 서운문에 밝혀주셨습니다. 마음은 미묘해서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고 밝혀주셨습니다. 늘 챙기고 챙겨서 수양심을 길러야 하고 마음을 놓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야 합니다.

보려면은 구름을 걷어내면 참달이 드러내듯이 참 마음을 보려면 내 마음에 먹구름과 같은 요란하거나 어둡고 어리석은 마음을 걷어내면 본래 마음의 모습으로 환하게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에서 탐진치 삼독을 제거하는 것, 삼독심의 번뇌를 일으키는 바탕이 되고 분별심과 주착하는 마음이 늘어나면 108가지로 번뇌가 쏟아지게 됩니다. 수행은 마음을 닦아 행하는 것이며 마음을 자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수행의 요체로서 일심이란 것이 있습니다. 약을 다리고 바느질을 하게 되으면 그 두 가지 일이 그때의 내 책임이니 성심성의를 다하여 그 책임을 잘 지키는 것이 완전한 일심이라고 수행품 17장에 밝혀주셨습니다. 또한 대종사 말이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을 보시고 제자에게 저 수레가 가는 것이 말이 가는 것이냐 수레가 가는 것이냐 사례기를 말이 감에 수레가 따라가나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혹 가다가 아니가 할 때에는 말을 책찍질 하여야 하겠느냐 수레를 책찍질 하여야 하겠느냐 제자 사례기를 말을 책찍질 하여야 하겠나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말이 옳으니 말을 책찍질 하는 것이 곧 근본을 다스림이라 하셨습니다. 근본을 다스리는 법문으로 심, 신 간의 관계에서 근본이 되는 마음을 강조하신 법문입니다. 보아서 살핀다는 의미로 관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육군이 동할 때 마음이 일어나 모든 사물과 작용을 통하여 의식 활동을 합니다. 정신의 직관을 통하여 알아차림의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무릇 나타난 모든 현상은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강경에 범소유상이 계시허망이라고 공적도리를 설하셨습니다. 불의 특성은 태우는 것이라면 물의 특성은 젖히는 것이라면 마음의 특성은 허공과 같은 거울처럼 공정영지에 머물고 있습니다. 거울에 비치는 상은 사라져도 거울 자체는 스스로 비치고 있듯이 이 마음의 본성도 거울이 자기를 비추고 스스로 영지를 드러냄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수도인 중 향음이란 수도승이 있었다고 합니다. 스승을 모시고 수행하던 중 스님이 열반에 가까워지자 유언을 남기면서 부도탑을 만들 때에는 큰 돌덩어리 하나로 깎아서 만들어세요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열반 후 그 탑을 돌면서 수행을 계속 하던 제자 스님은 어느 날 기와장 돌뿌리에 발이 걸려서 넘어질 뻔하여 홧김에 그 기와장을 대나무밭에 던졌다고 합니다. 그 기와장이 대나무와 부딪히는 소리에 깨침을 얻고 그 예화로 향음 격죽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닭이 알을 품듯이 수행하는 마음을 집중하여 갈 때 어느 순간 어느 경계에 깨침이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만물이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유무의 연속 가능성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사용함으로써 정신의 자주력을 얻는 방법을 말씀드렸고 정신이 고요한 것, 두려웠던 것과 분별성과 주착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정신적인 개념을 보편적으로 전개하였고 수양을 통하여 내 자신의 삶을 진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0: 다각적으로 살펴본 바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잘 사용하여 진급하는 공부인 수양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오늘 법회의 소득을 대조하며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공부 잘합시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복이 클수록 지닐 사람이 지녀야 오래 가나니 만일 지니지 못할 사람이 가지고 보면 그것을 엎질러 버리든지 또는 그로 인하여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9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 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 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 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연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에게 천만 가지 경전을 다 가르쳐주고 천만 가지 선을 다 장려하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니라 먼저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보응의 진리를 믿고 깨닫게 하여 주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6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 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 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주어서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비탈진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넝쿨장리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지지대를 세워 올려주라. 심어놓고 가꾸지 않으면 안 되나니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진리를 활용해 쓰는 법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1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연차자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행할 바 도가 많이 있으나 그것을 요약하면 상과 사의 도에 벗어나지 아니하나니 살 때 상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상의 가치를 바라지 못할 것이요 죽을 때 사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악도를 면하기 어렵나니.

0: 원불교 교전 대정경 전도품 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2: 밝은 소리 밝은 세상 훈훈한 이야기
3: WBS
2: 원음방송
4: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정이 과하면 착심이 되나 적당하면 바로 그것이 덕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3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3: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2: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만일 마음은 형체가 없으므로 형상을 가히 볼 수 없다고 하며 성품은 언어가 끊어졌으므로 말로 가히 할 수 없다고만 한다면 이는 참으로 성품을 본 사람이 아니니 이에 마음의 형상과 성품의 체가 완연히 눈앞에 있어서 눈을 궁굴리지 아니하고도 능히 보며 입만 열면 바로 말할 수 있어야 가히 밝게 불성을 본 사람이라고 하리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부족해서 널 잊고 살 수만 있다면 쉴 새 없는 눈물을 잠근 채 나의 그리움을 거둔 채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6월에서 8월까지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을 장마라고 하죠.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돼 갑작스럽게 내리는 많은 비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릴 때 운전하시는 분들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럴 땐 물에 잠긴 도로나 잠수교를 피해야 하고 평소 다니던 길로 서행운전을 해야 하며 주차 시 하천 주위는 침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 주차해야 합니다. 장마철 하천이나 계곡 등으로 휴가를 가셨다면 라디오를 항상 켜놓고 기상에 관한 사항을 신경 써서 청취해야 합니다. 기상이 악화하면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하고 하천과 섬, 해안가, 강변 역시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기 때문에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감전사고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벼락이나 폭으로 전선이 끊어졌을 경우 주변에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고 농촌 지역에서는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수기 등 농사용 설비의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또 장마철에는 식중독과 수인성 전염병, 눈병이 유행을 하는데 보통 오염된 물과 변질된 음식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쉽게 상하는 음식을 조심하고 손 씻기 등의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산사태나 축대, 담이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 점검 및 보강 작업을 실시하고 붕괴 조짐이 있을 때는 119나 112 등의 행정관서에 신속하게 알려 붕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해마다 장마철에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즐겁고 건강한 여름나기,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가 함께합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일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시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욕심과 착심이 많을수록 그 영식이 높이 솟지 못하고 악도에 떨어지게 되나니 마치 탁하고 무거운 것은 아래로 가라앉는 것 같고 욕심과 착심이 없을수록 그 정신이 높이 솟아서 선도에 수생하게 되나니 마치 맑고 가벼운 것이 높이 오르는 것 같나니라.

0: 이야기 WBS 원음 방송.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같은 신앙 가운데에도 이 원만하고 사실다운 신앙처를 만났으니 마음을 항상 챙기고 또 챙겨서 신앙으로 모든 환경을 지배는 할지언정 환경으로 신앙이 흔들리는 용렬한 사람은 되지 말라. 대정경 신성품 12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 세상을 살고 갈 때에 의가 유여하여야 하며 덕이 유여하여야 하며 원이 유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훈편 66장 법문입니다.

해질 무렵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아이들이 모두 떠나가버린 텅 빈 놀이터에 앉아있으면 오래전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더블유비에스 원음 방송 캠페인 홍수에 대비합시다.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했으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합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마당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집안으로 옮기고 집 주변을 정비합시다.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급시다. 상수도 오염에 대비해 욕조에 물을 받아둡시다. 홍수에 의해 밀려온 물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흐르는 물에 들어가지 맙시다. 침수된 지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맙시다. 지정된 대피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도착 사실을 알리고 통지에 따라 행동합시다.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평범한 아침이 특별해진다. 아침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출근하는 발걸음도 천근만근이시라고요? 이제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기분 좋은 음악으로 설레는 아침, 여러분의 눈과 귀를 깨워드릴게요. 평일 아침 7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학술을 공부하되 쓰는 데에 들어가서는 끊임이 있으나 마음 작용하는 공부를 하여 놓으면 일분 일각도 끊임이 없이 활용되나니 그러므로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고도 남이 몰라주는 것을 원망하면 선 가운데 악의 움이 자라나고 악을 범하고도 참회를 하면 악 가운데 선의 움이 자라나나니 그러므로 한때 선으로 자만 자족하여 향상을 막지도 말며 한때의 악으로 자포자기하여 타락하지도 말 것이니라.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정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부귀와 권세에 끌리지 말고 오직 의식주 생활에 자기의 분수를 지켜서 본심을 잃지 아니하여야 어떠한 난세를 당할지라도 위험한 일이 없을 것이요. 따라서 천지에 좋은 운을 먼저 받으리라. 대정경 인도품 53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극하면 변하는 것이 천지의 이치라.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나 모두 그 왕성할 때를 조심해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훈편 31장 법문입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옛 성인의 말씀에 사흘의 마음 공부는 천년의 보배요 백년의 탐낸 물건은 하루아침 티끌이라 하였건만은 범부는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므로 자기의 몸만 귀히 알고 마음은 한 번도 찾지 아니하며 도를 닦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치를 알므로 마음을 찾기 위하여 몸을 잇나니라. 그런즉 그대들은 너무나 무상한 모든 유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천상낙을 구하기에 힘을 쓰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을 지으면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탄 말라. 복을 짓고 칭찬을 받아버리면 그 복의 반을 받아버리는 것이니 내가 복을 지음이 부족함을 생각할지언정 당장에 복 받지 못함을 한탄하지 말라. 오는 복을 아끼면 길이 복을 받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무본편 37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품삯은 바로 나오나 일년 농사는 가을에야 수확하듯이 큰 이익은 늦게 얻어지고 큰 공부는 오래 걸리나니라. 복을 조금 지어놓고 바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여 조급증을 내지 말고 계속하여 더 지으며 죄를 지어놓고 바로 안 돌아온다고 안심하지 말고 바로 참해 개과하라. 한도가 차면 돌아올 것은 다 돌아오나니 꾸준히 방심하지 말고 공을 쌓으라. 원불교 정산정사법어 무본편 43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산정사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나 안에 인력이 있으면 밖에서 기운이 응하게 되나니 주막에 주객이 모이는 것은 술에 인력이 있기 때문이요 덕인에게 사람이 모이는 것은 덕에 인력이 있기 때문이니라 공부인이 형상 없는 마음 공부를 잘하고 보면 무형한 심력이 생겨나서 무한한 우주의 큰 기운을 능히 이끌어 응용할 수 있게 되나니 이것을 일러서 삼계의 대권이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49장 법문입니다.

태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현묘한 진리를 깨치려 하는 것은 그 진리를 실생활에 활용하고자 함이니 만일 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둔다면 이는 쓸데없는 일이니 법신불 이론상을 실생활에 부합시키어 말해주리라. 첫째는 이론상을 대할 때마다 견성성불하는 화두를 삼을 것이요. 둘째는 일상생활에 이론상과 같이 원만하게 수행해 나아가는 표본을 삼을 것이며, 셋째는 이 우주 만유 전체가 죄복을 직접 내려주는 사실적 권능이 있는 것을 알아서 진리적으로 믿어 나아가는 대상을 삼을 것이니, 이러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론상을 대할 때마다 마치 부모의 사진같이 숭배될 것이니라.

0: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방송하는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CS, 주파수 FM 98.3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대구 원음 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윤원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대구 원음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소란스러운 세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작은 방과 따뜻한 차 한 잔. 어쩌면 자신을 위로해주는 장치는 이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찻잔을 타고 올라오는 은은한 향기, 그리고 목을 타고 넘어가서 온 마음을 데워주는 부드러운 온기. 이 감각에만 집중할 때 세상의 소란스러움은 일순간 고요해집니다.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내 안의 작은 방으로 돌려보는 시간. 오늘도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좌선을 하는 가운데 절대로 이상한 기틀과 신기한 자취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요망한 일로 생각해 조금도 마음에 걸지 말고 심상히 간과합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 수행편 의두요목 다섯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만법이 하나에 돌아갔다 하니 하나 그것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일환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처벌을 봉독해드립니다. 한우란 한이치의 법문과 일화 마음공부 78절입니다. 글이 대가가 되면 문체가 평범해지고 도가 깊어지면 언행이 평범해진다. 그러므로 옅은 직연으로는 그 경지를 가히 더위 잡기 어려운 것이다.

을이 대가가 되면 문체가 평범해지고 도가 깊어지면 언행이 평범해진다. 언젠가는 이루고 싶은 그 경지 오늘은 마음에만 담아봅니다. 데이빗 달링 첼로 클라우즈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곡 배경으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은이시여, 오늘도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희망찬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 주고 협력하는 상생 선현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3: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4: 이거 교차 검증했나?
3: 네?
2: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4: 이거 기밀 아닌가?
3: 맞습니다.
2: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5: 이거 자네가 썼나?
3: AI가 썼습니다.
4: 그럼 출처를 써야지.
2: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4: 아, 이게 뭐야?
2: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4: 점심 뭐 먹을까?
2: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4: 아, 안 돼!
2: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4: 자네인가?
3: 아니에요!
6: 한 지혜자 한문 지식만을 중히 여기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덕은 원래 문자 여하의 메인 것이 아니니 그대는 이제 그 생각을 놓으라. 앞으로는 모든 경전을 일반 대중이 두루 알 수 있는 쉬운 말로 편찬해야 할 것이며, 우리 말로 편찬된 경전을 세계의 사람들이 서로 번역하고 배우는 날이 멀지 아니할 것이니 그대는 어려운 한문만 숭상하지 말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전망품 3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 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고 더 큰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삼시세끼 먹을 수 있고 숨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말이죠.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이 낙원입니다. 행복해지는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에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4절 법률은 법률 피은의 강령. 우리가 법률에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개인에 있어서 수신하는 법률과 가정에 있어서 제가 하는 법률과 사회에 있어서 사회 다스리는 법률과 국가에 있어서 국가 다스리는 법률과 세계에 있어서 세계 다스리는 법률이 없고도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살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살 수 없다는 것은 다 인증할 것이다. 없어서는 살 수 없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대범 법률이라 하는 것은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이름이니,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은 개인에 비치면 개인이 도움을 얻을 것이요, 가정에 비치면 가정에 도움을 얻을 것이요, 사회에 비치면 사회가 도움을 얻을 것이요, 국가에 비치면 국가가 도움을 얻을 것이요, 세계에 비치면 세계가 도움을 얻을 것이니라. 법률 피은의 조목. 때에 따라 성자들이 출현하여 종교와 도덕으로서 우리에게 정로를 밝게 하여 주시며, 사, 농, 공, 상의 기관을 설치하고 지도 건면에 전력하여 우리의 생활을 보전시키며 지식을 함양하게 하며, 시비 이해를 구분하여 불의를 징계하고 정의를 세워 안녕 질서를 유지하여 우리로 하여금 평안히 살게 함이니라. 법률 보은의 강령. 법률에서 금지하는 조건으로 피은이 되었으면 그 도에 순응하고 권장하는 조건으로 피은이 되었으면 그 도에 순응할 것이니라. 법률 보은의 조목. 개인에 있어서는 수신하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요, 가정에 있어서는 가정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요, 사회에 있어서는 사회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요, 국가에 있어서는 국가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요, 세계에 있어서는 세계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니라. 법률 배은. 법률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은의 실행이 없는 것이니라. 법률 보은의 결과. 우리가 법률 보은을 한다면 우리 자신도 법률의 보호를 받아 갈수록 구속은 없어지고 자유를 얻게 될 것이요, 각자의 인격도 향상되며 세상도 질서가 정연하고 사, 농, 공상이 더욱 발달하여 다시 없는 안락의 세계가 될 것이며, 또는 입법, 치법의 은혜도 가품이 될 것이니라. 법률 배은의 결과. 우리가 만일 법률에 배은을 한다면 우리 자신도 법률이 용서하지 아니하여 부자유와 구속을 받게 될 것이요, 각자의 인격도 타락되며 세상도 질서가 문란하여 소란한 수라장이 될 것이니라.

원불교정전 교의편 제2장 사은에서 법률은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59장 법률은 찬송가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제2 교이품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의 모든 교주가 때를 따라 나오시어 인생의 행할 바를 가르쳐 왔으나 그 교화의 주체는 시대와 지역을 따라 서로 달랐나니 비유하여 말하자면 같은 의학 가운데에도 각기 전문 분야가 있는 것과 같나니라. 그러므로 불가에서는 우주 만유의 형상 없는 것을 주체 삼아서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 보응의 이치를 가르쳐 전미 개호의 길을 주로 밝히셨고 유가에서는 우주 만유의 형상 있는 것을 주체 삼아서 삼강 오륜과 인, 의, 예, 지를 가르쳐 수, 제, 치, 평의 길을 주로 밝히셨으며 선가에서는 우주 자연의 도를 주체 삼아서 양성하는 방법을 가르쳐 청정 무위의 길을 주로 밝히셨나니 이 세 가지 길이 그 주체는 비록 다를지라도 세상을 바르게 하고 생명을 이롭게 하는 것은 다 같은 것이니라. 그러나 과거에는 유, 불, 선, 삼교가 각각 그 분야만의 교화를 주로 하여 왔지만은 앞으로는 그 일부만 가지고는 널리 세상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므로 우리는 이 모든 교리를 통합하여 수양, 연구, 취사에 일어나와 또는 영육상전, 이사병행 등의 방법으로 모든 과정을 정하였나니 누구든지 이대로 잘 공부한다면 다만 삼교의 종지를 일관할 뿐 아니라 세계 모든 종교의 교리며 천하의 모든 법이 다 한 마음에 돌아와서 능히 사통오달의 큰 도를 얻게 되리라. 2. 한 제자 여쭙기를 어떠한 것을 큰 도라 이르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이르나니 그러므로 우리의 일원 종지와 사은, 사요, 삼학팔조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되나니라. 3. 광전이 여쭙기를 일원 상과 인관과의 관계가 어떠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큰 진리를 물었도다. 우리 회상에서 일원상을 모시는 것은 과거 불가에서 불상을 모시는 것과 같으나 불상은 부처님의 형체를 나타낸 것이요 일원상은 부처님의 심체를 나타낸 것이므로 형체라 하는 것은 한 인형에 불과한 것이요 심체라 하는 것은 광대무량하여 능히 유와 물을 총섭하고 삼세를 간통하였나니 곧 천지 만물의 본원이며 언어도단의 입정처라. 유가에서는 이를 일러 태극 혹은 무극이라 하고 선가에서는 이를 일러 자연 혹은 도라 하고 불가에서는 이를 일러 청정 법신불이라 하였으나 원리에 있어서는 모두 같은 바로서 비록 어떠한 방면 어떠한 길을 통한다 할지라도 최후 구경에 들어가서는 다 이 일원의 진리에 돌아가나니 만일 종교라 이름하여
이러한 진리의 근원을 세운 바가 없다면 그것은 곧 사도라. 그러므로 우리 회상에서는 이 이론상의 진리로서 우리의 현실 생활과 연락시키는 표준을 삼았으며 또는 신앙과 수행의 두 문을 밝혔나니라. 4. 또 여쭙기를 이론상의 신앙은 어떻게 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론상의를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그 진리를 믿어 복락을 구하나니 이론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은이요 사은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만유로서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 사물에 응할 것이며 천만 사물의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할지니 이를 몰아 말하자면 편협한 신앙을 돌려 원만한 신앙을 만들며 미신적 신앙을 돌려 사실적 신앙을 하게 한 것이니라. 5. 또 여쭙기를 이론상의 수행은 어떻게 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하고 그 진리를 체받아서 자기의 인격을 양성하나니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아 천지만물의 시종본말과 인간의 생로병사와 인과 보응의 이치를 걸림없이 알자는 것이며 또는 이론과 같이 마음 가운데에 아무 사심이 없고 애욕과 탐착에 기울고 굽히는 바가 없이 항상 뚜렷한 성품자리를 양성하자는 것이며 또는 이론과 같이 모든 경계를 대하여 마음을 쓸 때 희, 로, 애락과 원, 근, 친소에 끌리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오직 바르고 공변되게 처리하자는 것이니 이론의 원리를 깨닫는 것은 견성이요 이론의 체성을 지키는 것은 양성이요 이론과 같이 원만한 실행을 하는 것은 솔성인바 우리 공부의 요도인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도 이것이요 옛날 부처님의 말씀하신 개, 정, 해, 사막도 이것으로서 수양은 정이며 양성이요 연구는 해며 견성이요 취사는 개며 솔성이라 이 공부를 지성으로 하면 학식 있고 없는 데에도 관계가 없으며 총명 있고 없는 데에도 관계가 없으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성불함을 얻으리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교의품 1장에서 5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198장 진리는 무한한이었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후 또 묻기를 모든 의식 가운데 법신물을 상대로 하거나 열반인의 영을 상대로 하는 것이 오직 무형한 마음으로서 무형한 세계를 상대하게 되었사오니 이것을 한갓 신앙적으로 생각하오면 다시 더 이론을 붙일 것이 없사오나 만일 현실적 해석으로 본다면 무형한 가운데 서로 감응된다는 것이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아니하오리까. 답하시기를 우주 만유의 본원은 법신물의 체요. 그 체 가운데에 한 기운이 순환하여 천변만화를 행하는 것은 법신물의 용이요. 그 체용 가운데에 형상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어서 무엇으로 가히 말할 수가 없으나 항상 허령불매하여 엄연히 체용을 주제하는 것은 법신불의 영지니 체와 용과 영지가 다 법신불 하나이며 우리들의 육체와 기운과 마음도 또한 법신불의 한 분자로서 서로 통하여 둘이 아니니 그 둘이 아니므로 생로병사와 인과보응이 다 법신불의 도를 따라 허리도 어긋나지 않는 것이요 그 둘이 아니므로 마음의 법신불을 상대하여 무슨 서원을 올린 때에도 일심이 지극하면 자연 우주의 위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며 그 둘이 아니므로 열반인의 영을 상대하여 무슨 행사를 할 때에도 일심이 지극하면 비록 어떠한 세계에 있을지라도 서로 통하여 감응되고 또는 그 위력이 미쳐가나니 이것이 곧 이론의 융통한 진리니라. 무선 전신을 이용하면 천만리밖에 소리를 듣게 되는 것도 기운이 서로 통한 까닭이며 무정한 식물도 그 주위에 비료를 주면 자연이 흡수할 줄 아는 것도 기운이 서로 통한 까닭이니 만일 이 둘 아닌 이치를 통달하며 또는 모든 현실이 다 무형한 가운데 근원된 이치를 깨친다면 무형한 마음으로서 무형한 세계를 상대하는 것이 과히 이해하기 어렵지 아니할 것이니라. 10. 또 묻기를 열반인을 위하여 법요 행사를 하오면 영가에게 어떻게 공덕이 미쳐가나이까? 답하시기를 법요 행사를 하는 것은 첫째, 열반인으로 하여금 도문에 인연을 맺게 하는 것이요. 또는 제주나 주례나 대중이 일심으로 기원하면 법신불과 우리가 둘 아닌 이치를 따라 영가의 업장이 자연 녹아지는 수도 있고 또는 도력 있는 선지식이 독경이나 설법을 하면 부지중 열반인의 해루가 혹 열리는 수도 있고 또는 헌공을 바쳐서 공사에 도움이 있으면 영가의 명복에 도움이 되는 것이며 또는 한때의 행사뿐 아니라 관계자가 그 영을 위하여 많은 공사를 하고 모든 선행을 닦으며 수도문종에 도력을 얻은 자손이 있다면 그 음덕이 또한 그 영에 미쳐갈 수 있나니
이것이 다 무의자연한 이치를 따라 되는 것이므로 다만 현장에 나타난 것만으로는 능히 판단하지 못하나니라. 11. 또 묻기를. 우리 회상에서는 법신부를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모든 의식에 심구하는 예가 있사오니 서가모니 불이나 대종사에 대하여는 심구하는 예가 없사오니 법신불과 인격 부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오며 신앙하는 도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나이까? 답하시기를 이것은 대종사께서 모든 신앙처를 통일하기 위하사 법신불 신앙법을 정하신 것이니 법신불은 우주 만유의 근본이시요 재불 재성의 본성이신 바 재불 재성께서는 또한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신 어른들이시니 그러므로 법신불에 대하여 심고를 올리는 것이 곧 재불 재성에 대하여 심고를 올리는 것이 되며 또는 신앙하는 도에 있어서도 인격 부처님이 계심으로 법신불의 진리를 알게 되고 법신불의 진리가 있으므로 인격 부처님이 이를 천명하시게 되었으니 신앙하는 도가 둘이 아니나 구분하여 말하자면 법신불 신앙은 진리적 신앙이요 인격 부처님 신앙은 교법적 신봉이라고 할 것이니라.

0: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예도편 9장에서 11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창작성가 영원한 진리어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1: 53.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병아리는 어미 달개 품을 떠나지 않고 따라다녀야 잘 클 수 있고 공부인은 스승의 품을 떠나지 않고 적공해야 큰 도를 이룰 수 있나니 그대들은 대종사께서 만들어주신 이 회상을 만났을 때 부지런히 공부하여 성불하고 좋은 인연을 많이 맺어놓아야 하느니라. 5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업장이 두터운 사람은 스승의 손길을 받지 않고 자기 재주나 고집으로 일관하다 넘어지면서도 그것이 무서운 업장인 줄 잘 알지 못하나니 이처럼 가슴 아픈 일이 또 어디 있으리요. 55. 대산종사 학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고 재능이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이 더러 있으나 나는 다만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고 부족한 것을 탓하지 않았으며 일평생 불목한 이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순서 있게 정진했을 따름이니라. 내가 살아오는 동안 몇 차례 죽을 고비가 있었으나 지금 데려가신다면 세세생생 이 공부 이 사업을 하리라는 큰 소원으로 따라갈 것이고 살리신다면 세상 낙에 끌리지 않고 이 공부 이 사업에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라는 서원으로 뚜벅뚜벅 걷다 보니 어느새 높은 산은 내 뒤에 놓여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들도 큰 신심과 큰 서원과 큰 공부심으로 이 회상을 떠나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고 보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으리라. 5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는 출가를 서원한 이후로 온갖 경계와 유혹이 있었으나 부처님은 500생을 닦아 부처가 되시었으니 나는 5천생, 5억생을 닦아서라도 부처를 이루고야 말리라 하는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았느니라. 5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항마 위에 오르기 전까지는 스스로를 과신하지 말고 자력과 타력을 병전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니 내게는 영생을 맡길 진리가 있고 스승이 있고 부모가 있고 영생을 같이 할 동지와 후진이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좋은가 하는 생각으로 더욱 공부에 힘쓰라. 58.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배관을 잘하니 방이 이렇게 따뜻하도다. 거리가 가까워도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차갑고 거리가 멀어도 선이 연결되어 있으면 따뜻한 것처럼 공부인도 법의 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평화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느니라. 59.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믿고 진리를 위해 일하며 진리로 돌아가고 스승을 믿고 스승을 위해 일하며 스승에게 돌아가고 법을 믿고 법을 위해 일하며 법으로 돌아가고 회상을 믿고 회상을 위해 일하며 회상으로 돌아가고 사은을 믿고 사은을 위해 일하며 사은으로 돌아가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위해 일하며 자기에게 돌아가라. 특히 이 여섯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인공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확실히 아는 것이니 언제 어디서나 자기를 놓아버리지 않고 자기에게 매달려 영생을 개척하면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느니라. 60. 대산종사. 열반하시던 해에 붓을 들어 소태산 대종사님은 주세불이시오 산열애시오 새불타시니라 라고 쓰신 후 말씀하시기를 어느 한 분만 열애 부릴 수 없나니 누구나 공부하여 법력을 얻으면 열애요 불타가 될 수 있느니라. 대종사께서는 이런 대도에 바탕하여 모두를 열애가 되게 하셨고 새 회상, 새 종교, 새 나라, 새 세계를 건설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0: 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까지 그 이제 교육품 16장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교육품 17장을 가지고 같이 이제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지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장은 한 제자가 이렇게 물으시죠. 그래서 이제 심고에 감흥되는 이치가 어떠합니까? 이렇게 이제 그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심고라는 그 단어가 지금 나오는데요. 그래서 심고는 이제 이것이 이제 심고거든요. 그래서 이 심고는 이제 그 뜻이 우리가 그 마음으로 고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마음으로 고한다. 그래서 우리 정전에 보면은요, 심고와 기도라고 하는 장이 하나 있습니다. 수행편에요. 정전 수행편에 심고와 기도하는 장이 이제 하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심고가 그 중요한데요. 이 신고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요, 저걸 이제 우리가 좀 풀이를 하면은 그 법신불 사은을 그 신앙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신앙의 방법이죠, 저것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법신불의 이런 쌍의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신앙하나 그렇게 이제 물으면은 심고와 기도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그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심고는 마음으로 고한다. 그 마음으로 고한다. 그 이제 가장 그 가까운 예가 우리 뭔가 하면요, 우리 모든 교도들이 사종 의무 중에 하나가 이게 뭔가 하면 초석 신고거든요. 제일 그 지금 첫 번째가 초석 신고입니다. 그 조석으로 아침, 조는 아침이고 석은 저녁 아닙니까?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마음으로 고하는 심고를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 모두 지금 선다님도 그 조석 신고 올리시죠? 신고를 하는데, 그래서 모든 원불교인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원불교에 이렇게 이제 이제 기의를 할 것입니다. 그 하면은요, 처음 일어나가지고 딱 하는 일이 아침에 딱 일어나서 처음 하는 일이 아침 신고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총부에서는 이제 지금 새벽 이제 5시 되면은 종을 치잖아요. 종 치면 이제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종을 아침에 33분을 치거든요. 그렇게 이제 치고 이제 하면은 지금 마이크에다 대가지고 이제 그 당직하는 교무가 이제 매일 그 당직 교무가 있거든요. 그 교무가 이제 지금 저 그걸 그 마이크에다 대가지고 이제 목닥을 치줍니다. 그 목닥을 치주면은요, 그 목닥 소리를 이제 듣고 전부가 우리가 다 이제 그래서 청부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이제 신고를 딱 올리거든요. 그 목닥 소리에 맞춰가지고요. 그 선단이 지금 목닥 소리 다 들리죠?
1: 예.
0: 예. 예. 그 다 이제 목닥 소리 이제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신고입니다. 이제 아침 신고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신고로 시작을 해가지고 또 저녁에 조석 신고거든요. 또 저녁에도 신고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도 이제 마지막 하루의 일과의 시작이 신고로 시작해가지고 하루 일과의 끝이 뭐로 나는가 하면 신고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일을 끝내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 그 일상 생활에 이제 일어나는 이제 주기적인 패턴입니다. 그 이제 이런 지금 이제 신고를 하는데, 그래서 이 신고를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신고하는 방법을 다 이제 이미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목닥을 치면은 이렇게 이제 합장을 하고는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이렇게 이제 사은의 명호를 지성스럽게 부르거든요. 이렇게 이제 부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것도 천지와 부모는 하감이라고 그랬습니다. 하감은 뭔가 하면요. 위에서 밑으로 응해주는 거요. 이제 오는 거예요. 하감이죠. 그다음 응감은 뭔가 하면은 좌우에서 이제 응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감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것이고, 응감은 좌우에서 이제 이렇게 지금 그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감과 응감이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학렬이 다르다. 이제 소태산 대음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천지와 부모가 가지는 위치, 그것은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기운이에요. 그리고 동포와 법률은 응감이다. 그래서 좌우에서 응해주는 기운이다. 그래서 이 길을 다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길을 부르는 것을 이제 뭐라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촉이 그럽니다. 기운을 불러요. 기운을 부르는 거예요. 초기를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사는데요. 이 개인적 자아에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잘 사는 사람은 자기 기운을 자기가 갖고 뭐 자기 기운으로만 살면 잘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뭔 기운을 하는가 하면요, 천지의 기운을 하감받아야 되고, 천지 부모의 기운을 하감받아야 되고, 또 동포와 법률의 그 기운을 응감받아야 돼요. 이래야지만이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어디 이제 우리가 차를 딱 탈 때, 차를 탄다든지 이렇게 딱 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지금 대체로 지금 하는가 하면, 딱 차 타면은 뭐부터 해야 되는가 하면요, 신고부터 올려야 합니다. 신고를 올려야 돼요. 딱 타면은 신고를 딱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를 어떻게 하면, 천지, 부모, 동포, 법률, 그렇게 이제 이게 해갖고 이제 기운을 지금 부르거든요. 그래갖고 가면은, 차를 타고 가면은, 그 내 개인이 참 타지만도 내가 개인이 아니잖아요. 천지와 부모, 동포, 법률이 그 차를 함께 타고 가는 거예요. 든든하죠?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사람이 사는 것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조속신고를 왜 올리는가 하면요, 하루를 법신불 사원과 함께 살겠다 하고, 또 저녁은 왜 올리는가 하면요, 하루를 법신불 사원께서 도와주시고 하루를 잘 살았습니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신고로 딱 끝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야지. 안 자는 사람 많잖아요. 아이, 바로 잡니까? 덕타님 바로 자요? 신고 올리고 나면 자야 돼요. 이제 고개 끄덕거리는 거 본 게 지금 이렇게 하시긴 하시는 것 같구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원불교의 모든 사람들은 말입니다. 조석 신고로부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내는 것이 이게 뭔가 우리들의 일과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잘 사는 것이 되지요. 자기 혼자 사는 것은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루 일상생활을 하루에 그 신고로 시작해갖고 모시고 살아요. 같이요. 그리고 이제 다 그렇게 살고 나서는 오늘 하루 잘 살았습니다 하고 마지막 저녁에 다시 신고를 올리고 하루의 일과를 끝을 내는, 이게 시작과 끝인 말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이 신고로 시작해갖고 신고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원불교인들의 생활이고, 이게 앞으로 원불교인들의 생활만 돼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 방향으로 우리가 인도에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신고의 이제 그 중요성인데요. 그래서 교육법 17장은요, 그러면 이런 신고를 올리면은 그 감흥되는 이치가 뭐 어떻게 됩니까? 하고 지금 물으셨거든요. 이제 한 제자가 물으셨죠. 대중사님께 이제 제자가 물었다. 신고에 감흥되는 이치가 이제 어떠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그게 이제 그것을 이제 이 17장에서 대답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신고하는 사람의 정성에 따라 가지고 무의자연하는 가운데 상상

마음속에서요, 자꾸 아닌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꼭뭐 악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제 안 해도요, 그 이제 아닌 마음들이 자꾸 마음속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일어나면은 이것을 이제 뭐는가 하면 진심으로 이제 그 신고를 올려요. 그 진심으로 신고를 올리면은 그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신고를 올리면은 은연 중에 그 자기에서 나오는 그 마음의 상태, 안 좋은 마음의 상태가 은연 중에 서서히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연 중에 없어진다,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 마음의 상태가 말이죠. 개인적 위로서는 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요. 그래서 어떻게 마음이 변하는 거냐면 안 좋은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변화가는 거예요. 이게 바꿔져 간다, 이 말이죠. 이것이 뭔가 하면요. 신고를 치성스럽게 그렇게 올리면은 나타나는 그 개인적으로 받는 그 위력의 하나다, 이것이에요. 그런 위력이 하나다. 아니, 우리가요, 이제 그, 신고를 어떻게 이제, 저는 지금 저 신고 올리는 그 내용들이 이제 제가 이제 108배 기도하면서도 이제 하면서 계속 이제 사실은요, 그때그때 따라서 신고할 내용들이 자꾸 더 많아지더라니까요. 어떻게 많아지는가 하면요. 누가 자꾸 신고 올려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와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부탁이 오면은, 내가 이제 그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내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 들어오면은요, 신고할 내용이 자꾸 많아지죠. 사람 숫자도 자꾸 불어나요. 자기도 모르게 불어나는 거예요. 안 불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기도요, 상당히 힘들어요. 또 저를 은연 중에 계속해서 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제가 이제 그 위에서 축원해 줘야 될거 아닙니까? 신고해 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신고 위력이 이제 이렇게 그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뭐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악을 범하지 않으려고 하나. 악을 범하지 않으려고 하나. 두 번째 그 신고의 위력이요. 악을 범하지 않으려고 하나. 전일의 습관으로 이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전일의 습관으로요. 이 습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이 습은요. 습은 무서워요. 습이 뭔가 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이나 몸에 젖어 들어오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요. 서서히 젖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습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는 이제 전일의 습관 그랬는데, 전일의 습관. 전일은 언제입니까? 지난 날이죠. 과거죠.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연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0: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바르고자 하거든 먼저 나를 바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배우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베풀라. 그러하면 나의 구하는 바를 다 이루는 동시에 자타가 고루 화함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4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 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새는 활활, 매미는 맴맴, 참새는 짹짹, 까치는 깍깍, 나뭇잎은 팔랑팔랑, 개미는 뻘뻘. 모두 모두 바쁜데 구름만 느릿느릿. 권오삼 시인의 여름이라는 시였어요. 무덥고 습한 날씨에도 부지런히 맞이하는 월요일 아침. 이번 한 주 동안 때론 매미처럼 큰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개미처럼 쉴 새 없이 일해야 하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면 언젠간 느릿한 저 구름처럼 여유를 찾게 될 테니까요.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그 분주함을 조금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7월 13일 월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0: 제초제 타타타.
1: 국내 최초 알약형 제초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2: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4: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5: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6: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 유희열 보컬 신재평 여름날 전해드렸습니다. 어김없이 돌아온 월요일입니다. 우리 특화전 가족분들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시나요? 이번 주 금요일이 제헌절이라 빨간 날이 되었어요. 올해부터 또 다시 금요일이 공휴일이라서 좀 설레고 좋긴 하지만 또 그만큼 그날 해야 할 일을 목요일 전에 또 착착착 나눠서 해야 할 테니까 한편으로는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바쁘기도 한 주일 것 같습니다. 구름처럼 유유자적 느긋하게 여유를 즐길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부지런히 열심히 한번 이번 한 주 보내보기로 하죠. 이번 주도 매일 아침 평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는 특화전과 친구해 주세요. 두 시간 동안 여러분과 좋은 이야기들 나누고요. 좋은 음악들도 함께 할게요. 2부에는 오늘도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아짜요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가요? 세 곡 묶어서 저희에게 7시 30분 전까지 보내주시면 2부에 쌩안이 배송해 드릴게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문자 번호고요. 카카오톡 채널로 저희랑 친구해 주시고 1대1 참여를 통해서도 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7829 뒷번호 쓰시는 분이 연아씨 정말 더웠던 주말이었어요. 온열 질환자도 많이 늘었다는데 이제 여름이 시작이라는 게 믿기질 않네요. 유유 앞으로 딱 한 달 모두 무사히 여름 나시길 바라요 라고 하시며 글 주셨어요. 이제 진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이로구나. 비로소 진짜로 여름이로구나. 라는 게 절절하게 느껴지는 주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모두 건강하게 무사히 여름을 잘 놔보자고요. 무법중년님, 연아씨, 어제 라디오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고 특가정 듣는다고 했어요. 특가정은 의리 아닙니까? 라고. 무법중년님께 드디어 전화가 갔군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가족분들 혹시라도 전화를 받게 되시면 원음 방송 아침 시간에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듣고 계시다라고 꼭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42 뒷번호 쓰시는 분께서 구름만 느릿느릿 오늘 하루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어요. 3942님도요. 오늘 하루 우리 같이 행복하자고요. 산이 레이나 한여름밤의 꿀 언터처블 화영 텔미와이

산이 레이나 한여름밤의 꿀 언터처블 화영 텔미 와이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고요. 7시 19분 57초 지나고 있습니다. 뒷번호 5605 쓰시는 분께서 와 진짜 살벌한 더위네요. 새삼 에어컨을 발명하신 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하하하. 그러니까요. 없었더라면 어떻게 버텼을까 싶기도 하고 진짜 그래요. 허성무님, 연아씨 저도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았습니다. 물론 한 글자 한 글자 똑바르게 특화정을 듣고 있다고 했고요. 신기했어요. 전화가 왔다는 게요. 라고. 아, 그러니까 저도 전화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전화가 오면 어떤 기분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받으셨다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한두 분씩 계시니까 저도 신기합니다. 허성무님.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래요. 지금 전화가 속속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도착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청취하고 계신 방송은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아입니다. 입니다. 네, 잘 기억해 주셨다가 꼭 말씀해 주세요. 에이프릴입니다. 손을 잡아줘.

에이프릴의 손을 잡아줘 전해드렸고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끝곡이에요. 테이의 달팽이 전해드리고 2부에서 뵐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5: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4: 노라이벌 랜드마크
5: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6: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애쉬아일랜드 카더가든의 물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은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13일 월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2부가 시작됐어요. 2부에는 신창고 같죠? 오늘도 기분 좋은 음악 택배 쌩하니 배송해 드릴게요. 오늘은 어떤 분이 어떤 노래들을 골라주셨을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들 듣고 싶은 음악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세요. 권은비의 노래 듣고 오늘의 음악 택배 배송해드립니다. 언더워터

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빨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럭키 타거스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3260 고객님께서 방 좀 치우라고 하면 나중에 하겠다, 알아서 하겠다, 말만 번지르르한 우리 딸. 벼르고 벼르다가 주말에 제가 싹 치웠는데 엄마 마음대로 했다면서 입이 그냥 대빨 나왔네요. 아니 그럼 그 전에 빨리 하든지. 요즘 부쩍 불평 불만만 많아서 너무 스트레스예요. 라며 보내주신 아이유, 임수롱, 잔소리, 마마무, 너나 해, 타샤니의 경고까지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3260 고객님 신청곡 완료.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3: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2: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유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하였나니 참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이 챙기는 마음을 실현하기 위해 상시 응용 주의사항과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을 정하였고 그것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기법을 두어 물 셀 틈 없이 그 수행 방법을 지도하였나니 그대들은 이 법대로 부지런히 공부하여 하루속히 초범 입성 범부를 벗어나 성인의 경지에 드는 큰 일을 성취할지어다.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1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 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 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7: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8: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9: 정답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8: 서울과 맞닿은 더근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9: 신사옥 마련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8: 02-2677-2677 IS 동서.
1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1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4: 금복.

공유로비 피처링 이장우 너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 3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13일 월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3부가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3부에는 시사상식에 관한 지식을 하나 더 쌓아보는 고품격 퀴즈쇼 상식이 시대 코너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도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모있는 퀴즈로 상식도 쌓아보시고요. 당첨의 행운도 꽉 한번 잡아보시죠. 문자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 100원 되는 샵 8970 오물정 누르시고 8970번 문자로 저희와 얘기 나누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채널로도 친구 맺으시고 글 보내주실 수 있어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검색하시거나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 1대1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상식 퀴즈 만나볼게요. 우주소녀예요. 부탁해.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넘쳐나는 정보들 속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들을 정리해봅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모있을 시사상식들 특가전 퀴즈 배틀 상식의 시대. 오늘의 문제입니다. 최근 유럽에 기록적인 폭염이 덮치면서 기후변화에 더 민감해지고 있는데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재난으로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몇 도 이상 올리지 않는다라고 약속한 파리협정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리협정의 목표인 이 수치는 몇 도일까요?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몇 도 이상 올리지 않는다라고 약속한 파리협정이 요즘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파리협정에서 목표로 삼았던 이 수치는 몇 도일까요? 1번 1.5도, 2번 90도, 3번 180도, 4번 360도. 1번 1.5도, 2번 90도, 3번 180도, 4번 360도.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정답 보내주세요.

상실시대의 오늘의 문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재난으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몇 도 이상 올리지 않는다라고 약속했던 파리협정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파리협정의 목표인 수치는 몇 도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이 수치 몇 도일까요? 1번 1.5도, 2번 90도, 3번 180도, 4번 360도,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오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계속해서 정답 보내주세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0: WBS
1: 특별한 아침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Wow, good morning. 축처.

0: 아입니다.
1: 예.
2: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3: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5 3555 롯데건설.
4: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 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은지원 다이나믹 듀오 원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13일 월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상식의 시대의 문제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파리협정의 목표인 이 수치는 몇 도일까요?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이것 이상 올리지 않는다라고 약속했었죠. 이 수치는 몇 도일까요? 오늘의 문제가 나갔고요. 투투 1과 2분의 1 주주클럽 1대 1 브라운 아이즈 점점 소녀시대 5 전해드렸는데요. 정답은 바로 1번 1.5도였습니다. 2020년에 만료된 교토의정서를 대체해서 2021년 1월부터 적용된 파리협정은요.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다룬 기후변화협약인데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했던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는 보편적인 첫 기후합의입니다. 산업화 이전에 대비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2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몇 년 전부터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이라 여겼던 1.5도를 넘기고 있는 상황이죠. 더 이상 일부 국가의 위기만이 아닌 기후변화, 앞으로 더 적극적인 행동과 참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은희님 1번이요. 나머지 온도로 올라가면 지구 멸망해요. 0001님 정답은 1번입니다. 1.5도도 엄청 높은 온도입니다. 여름에 1도만 높아도 엄청 덥죠. 2089님 1번 1.5도 열대야 무서워요. 지금 우리 집 에어컨 이상으로 AS 신청했는데 2주 이상 기다려야 한대요. 살려주세요. 1646님 1번 1.5도 지구 온난화가 심각한 문제긴 하네요. 우리 모두의 영원한 숙제가 아닐까 생각 들어요.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회 용품을 자제해봐요. 오늘부터라도 우리 모두 노력하도록 해요. 3456 뒷번호 쓰시는 분 답 1번. 더워도 너무 더워요. 지구를 위해 일회 용품을 자제합시다. 3450님 1.5도입니다. 한 달만 즐기면 가을의 문턱입니다. 그래도 우리 딸의 생일이 들어있는 이 여름 사랑합니다. 5453 뒷번호 쓰시는 분 힌트곡 최고 1과 2분의 1 답을 안 맞힐 수가 없네요. 정답 1.5도. 7407님 정답 1번 1.5도입니다. 2번 이상이면 생명체의 종말 아닐까요? 웅이 아버지님 1번 제 주식도 1.5%만 올랐으면요. 언제 빨간불을 불렀는지 유유 오늘도 파랑 유유. 9016님 정답 1번 1.5도입니다. 산업화 성장으로 일상의 편리함을 누리는 반면 기후재난의 아픔을 겪고 있는 현실이 슬픕니다. 저도 기온을 낮추도록 일상에서 노력해볼까 봐요. 6156 뒷번호 쓰시는 분 정답은 1번 1.5도입니다. 오늘은 꽃보다 고운 저의 엄마 생신입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냈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6156 뒷번호 쓰시는 분의 어머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상식 퀴즈 당첨되신 분 두 분은 이분들이세요. 뒷번호 555 하나 쓰시는 분. 정답 1번. 기온 상승을 막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텀블러 가지고 다니기 실천해 보려고요. 뒷번호 1732님. 너무 더우면 180도 돌아버리죠. 정답은 1.5도 해주셨습니다. 5551님, 1732님 두 분은 지금 바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에이핑크의 노래예요. 5.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부터 놓치면 서운한 알짜배기 정보와 꿀팁,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때마다 펼쳐지는 축제 소식까지 모르면 손에 꼼꼼히 챙겨가세요.

오늘은 인공지능 기반 성착취물 탐지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국의 수사 현장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성착취물 탐지 프로그램이 도입됐습니다. 덕분에 기존에는 320시간이 걸리던 디지털 증거 분석이 3시간으로 짧아졌는데요. 성착취물 탐지뿐만이 아니라 증거 서류까지 자동으로 작성해서 수사 속도를 빠르게 하고요. 추가 유포를 신속하게 차단해 피해자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찰청 사이버 테러 수사대가 IP 카메라 해킹 및 영상 유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개발이 됐는데요. 당시 수사팀은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방대한 디지털 증거에서 불법 촬영물 등 성착취물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선별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착수한 거죠. 현재 프로그램은 경찰청 내부 업무망을 통해서 전국의 디지털 성범죄 수사관들에게 배포가 되고 있고요. 원활한 활용을 위한 사용자 안내서도 함께 보급하고 있는데요. 이번 수사 자동화를 통해서 추가 유포의 위험을 조기에 차단하고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은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2: 대종사 이론상의 신앙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이론상은 곧 우주 만유로서 천지 만물 허공 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 사물에 응할 것이며, 천만 사물의 당초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할지니, 이론상의 신앙은

0: 편협한 신앙을 돌려 원만한 신앙을 하며 미신적 신앙을 돌려 사실적 신앙을 하게 한 것입니다.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4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불교 서성록 교당의 교화 활성화를 염원하는 부회장 송산 김원삼 교도가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노래 하나, 추억 둘. 명분을 만들면 평범한 일도 특별해집니다.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절실함도 더 강해지죠. 일상이 좀 나태해질 때 이런 방법 괜찮지 않습니까? 억지로라도 명분을 만들어서 하게끔 하는 거죠. 인위적으로 만든 동기부여면 어떻습니까? 예, 절실함은 종종 기적도 만드는 힘이 있잖아요. 시기적으로 중간쯤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두리번거리는 일들이 꽤 있을 거예요. 한 해의 중간쯤이니까 커다란 리본 하나 달아주시죠.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입니다. 윤상의 달리기.